나시망 바부선 마락 언돌니 슬럭 마텔라니 기트롱 코크나 소하 다우득산 잡노 나시망 나만 기본 프로그램 고 마탄겐 옌 아카슈아니 투라

0: 지진이 있잖아 갔다니 이게 좋아
1: 남대죠? 나도 서버 기득 나 띵아마?
2: 응아
1: 어디 김치? 나는 많이 그거 기득 남해였음?
3: 녹탕호 가사동원
1: 녹탕호 가사동원? 와 낭이득 남은 거 기다려 녹탕호 가사동원인데 녹탕호 녹고 마파로 대장 그 녹니 만나기면 가사 그렇게 동안이 그 목성이야 뭐 녹고 가사 그럴까니 용어사 종거단 제길까니 낙할까니 만들사 박사 삭사 삭반 박사 제길까니랑 먹고 먹는 게 아니라 농장에 숨어 사 뒤에 녹당 범위로 넘어 있는 놈 녹고 이제 숨어 녹고 숨어 녹고 이제 뒤쇼겠나 뒤쇼 잡아 뭐 이는 범위 녹고 뒤쇼 그렇게 멜리 그렇게 숨어 동안이 오사 뒤에 녹당 범급아 뒤쇼 거봐 녹당 나나 하여 왔으면 니긴 팀이 그다 그냥

0: 남배족 배경이 아닌 게다마 텔라 상호 사들 까니 그만 농아 내게 구멍에 멜리 그렇게 사들 까니 농어 사 녹다 섬거 바 녹다 나마 나나
1: 나시망 Makri ngani ko champing ani yani gamen tari gamen program ko kna swaha do na semana chesel moment ni sonar matelani ki tongko ga matang skainga ki tonga rongwa andin re ba nak ni nokna na anang nasmsaka aro angni isol ni khasara

나 심한 웨이터 필 마라 까른 돌리는 것 봐. 그러면서 아직 이소나 그러면서 아직 기장고 그나 소나 많아 하. 또나 심한 나 림벌 장마를 돌리는 것 봐. 기장고 왔다 땡아 기장하라. 동아 이소니 발바그람 라 착보 그 텔코 앙 난카통.